0: 합니다.
1: 합니다.
0: 대전 하나 있다고 미국에 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